0: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
1: 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